자, 또 다시 표현, 그, Colin Ray, I can still feel you. 영원한 가슴으로 썩어, Soul Cow. 이후 다시 월계 hit Someone You Used to Know. 또 바다 과 발라드스카 웨 스타미 타키 바벨라. 너 어디서 오직 발라드스케이 웨치 타키런 컨트리 러브 송 스무 점에 닿 테지. 스 té době z roku 98 album, který se jmenuje If You See Her. Uf, nemám dech. Nádech, výdech, tohle jsou Brooks and Dunn, rok 98.